밝혀주는 건 너란 사랑으로 수놓아진 별 내 우주가 넌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girl 너는 내 별이자 나의 우주니까 지금 이 시련도 결국엔 잠시니까

0: 바다
1: 큰일 났네. 야, 이거 어떻게 된 거야? 아, 잠시만, 수술 좀 하자. 지은이 모르는데?
2: 그때 대표님이 직접 말씀 나누셨다고.
1: 아, 나한테 전화 온다고 그랬는데 이럴 일이 없고.
3: 근데 어떡하지? 뒤에 아유님 파트가 엄청 긴데 어떻게 해요?
1: 아, 그러네. 아, 그러면 뭐 일단 사람 많으니까 뭐 아이디어 내서 해결하고. 네, 뭐 우리끼리 하지 뭐. 하면 돼요. 네, 네 일단 해보죠. 네, 일단 네. 오케이, 갑시다.